0: 표광 세수는 지지전에 레지 베니 비싱벤 지지 참마 대보요. 나란 롭지 두루 편주 레리 락셀 롭자 친구인스. 아니 뒤전에 칠레디 두리기 메마치지. 아니 간주 롭지 노리니버스 롭 뒤전에 간주마 총세카다 상중카라 조약이 고급 지금 뒤전에 아니 간주 종카라 조약이 이제 고급 지금 뒤전에 종 상중 총소카라 뒤전에 통하는 망슈디 양면에 대바 약속다다 양면에 룩다 체리 지전에 통하면 누가 대회장은 저 표자디 지전에 하장게 용료지 근데 이제 진도 전에 야용 알았디바 삼로라다 다 컨제스 표자디 가장디 송접 최고메다 가장디 망으로 땅고메 대회장 표자 소자라 띠네 아는 건 저기 망조이네 베 롭질로만 레슈 슈야이네 베 디바 아니 수수기 내가 조 표베 디바 표자 수요제 디바 응용크스 아니 수수 좋아라 편도이메 딘제 지삼제 아는 거라 롭도 튜마네 타바 안 체력이 내가 디라 도스 배준 센데
1: 롭다는 짐 다다 주로 멤버 소리 지기 체레르바 아니 슈구디 레간고엘로 슈 디님 바로리아 그래서 소수 체레기 단딜레가 가는데 펜바다 잠디 소르 근데 두스 사이막 사모르 시도게
0: 타 롭테난 타 간조 지산에 레가스베 바다 롭달라 안주디 전에 베디 디바 캡작다 네베 주릴라 안착틴다 네베 나자다다 네베 텐주 지산 간조 레게 톨응여 기 펜도시부도 대동게 롭젠게라 디바 롭좀 마체베 텐주 베디 주바시부지기 뭔난 지나 아니 레게 톨응문에 내주 간다 간체 되잖아. 안 롭진게는 뭐 마치나 개나게 망보지 럽이어대. 안 나서 뒤신 마셔붙이. 단다 레게긴 럽뒤. 개나의 천수인 수다. 아니 칠로네 베디 칠레 지모아디데 야게 담말은 군졸라다 시부제 군도가. 안 뒤응원에 롭진게는 롭존이야. 뭐 마셔붙이 단다 링게스라 쥐바시부지.
1: 소사리 엔데소니 나타. 차디소야라 말바. 근데 셴바기 야 소르다 루소르 안데다 셴바기 리리인데 요르바 이니다 소사 리리 세디자마던 셴바 망제지기디 다디 직 마바 소르다 가시엔 소르다 안데 지야 뉴뉴르시리도 바
0: 오제
1: 디 기나랑 디나니 쿰싱 크르신 사르다
0: 디 타 나레기 뮌네시에서는 타 나레기 냠뇨지기 뮌네시에서는 논졸롭다 테마 덤튼디잖아 롭다 쭝아 아니 칠레 이제 차디 소자기 길에는 안 땡도잖아. 아니 간주 다 로직 매칭 발라. 나 집으면도 부고 참아 내가 내 배 참아 퇴면버려. 뒤 퇴야 좀 전 가면서는 팀만 담부터 가면서 간주 롭다 치면 좀 차디잖아. 간주 삼아 당 안 롭다 치면 좀 차디잖아. 뭐 마치는 거 같대 봐. 슝례 가나 때 우리 삼사 이제 만도 간 롭다 치면 좀 이제 안 돼 봐. 차디 소자 가나 지네 배 탑교배 안 이제 삼을 찍지. 니네 가마스스나 근데 봐 수수치기 롭다에네 베 로바 있는 베 정말 베데 총진한테 총진한 베데 지금 조에 차진 약과 니네 좀 주답디와 근데 지도자는 정말 총진한테 되셔면도 태그링 응 안주 차디 소자사 지전 타링 부 베데 치나 베데 총수다 미자에 메브딘데 조바 근데 지도자는 콘수 베 근데 선에 로직 말씀하고 콘수 미집시 베 정말 안 내고네 마 튀어버려.
1: 다 도시는 지단 가서 우리 직진한다 소소소 직답 되버렇지. 닌친이야다. 갈래기 마치 비서로 줘.
0: 어, 제제제.
1: 제제. 다 대친한다. 소사 리리스야디기 리리디나나야다. 무슨 남준다 만다지. 갈래기 마버시요 서바.
2: 디양 레가 강자 희롱. 토마르 레유바 처럼 Gangal Nijin Jesse. Nayun Ledeba Gipin Lana, Konga Payune, Kelly Nang Yunkinja, Ledeba, Dangbo Diena, Konga Nguyen Yuna, Shari Sota Liridina, Rangiji Sim Dingni Dungwadang, Mueba Chiwi, Shaya Yinjong, Laja Nyungwadang, Zongjongdang, Ta Ringwa Soja, Konga Nangmadang, Digi, Jo Pomo Soji, Sanhi Matubi, Jayuja Kakajang, Gangmang Chenyu Yabashe. Kakamangbur, Kadi kyo gudu, mas sonja ki yin rung, ba xiong ba dang, rang yi jia dangara tie cong xie wa so jia ngang chang che si. Wan jiang gipin la ji, tong mi samdu ma ji bar, ngin chi lu la din po jiang ni, bie yi suan ju tuan kong, da bu jia ji di na, rang yi jia puk sam nguan ju ri yong wa dang, yong ma chora, ba pe yong wi, lab kin jia xia ya xiu la zi ni. Nga yin tig ba ku lin ji, bie yi so ca jia xia ya nang, yong mi ji, yu ye ba shi. 디리
0: 北京龙庆年轻来空，看不见龙庆南，改变拉档，别家所在国家单居几笔，对恰地学院毕，姐姐们去的新南一百学。老张呢？天差大大，所在离离远了学不吧？嗯，第一车里啊，跟你说的，跟你跟你吹牛呀。谈到老张的天差是的多，那拉着你牛牛的，嗯，到我这里去吃呢，那你得把公母你都阿不吃。
1: 嗯，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
0: 对对对，
1: 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拉着女婿来过，说不定能答应嘛。对对对，我说你都这样，他对吧？从今以后呢，恰恰是那 그래서 단도다 란다나 제약이다 소사리 리딜 용브르바 딜이야다 리리 신다 마다기 강에 나츠다 크르소리 두 섬단이 땅 마트바데 가르가르라시도
0: 단도 강에데 카마스는 은수스 파메기 삼시 맞아
1: 카메스
0: 파메 삼시 카마스다 루드 치만 롱르데바 슝셰 비제 인트레스 나 나랭은에 시에서는 슝셰 비제 티마치라면 됐다 님이 티마치디 당도 루프트 퇴마다 팀마다는 아니 밤에 냠보여 할때 얼마다 해요 안 테만 입었음 되바 안 슝셰 이제 두스탄 거 레스 밤에 커바 젠데서는 요 영화 되바 이제 당가 두기 러버먼도 나 킬레나 베 레가 체체대 안 디치도 전에 로스음 받디라 안 밤에 베디 루프트 군다르고 안에 나 루프트 틴제지로 안 이제 당기 유스디 전에 밤에 군다르고 이제 대바 안 나 킬레나 대요 안 밤에 통제 베디 로스음 딱다 로사다 틴데지 얘기 등님이 디 칸스는 뜻 뭐만 지는 거라 밤에게 칼을 많이 받아 근데 딘제 밤에는 딘제 성기 유지되 있는 아래는 시에서는 소디 감으신다 체리디 소자야보다 디 자치였다 안 되어야지 딩은주 수수표율 편도 주는 안 되어야지 탄다 베딩은주 총세인의 배상중하게 달래래 된주 지도전에 강한다 간지도 배깔에 자녀를 봐 안 되어야지 디바 치료를 용법사 이제 지우는 밤만 시르르면 나래서 마치 자디 소자 옆에 안 소수 파유를 직조디 딘데스 제스는 주민 김제된 소의 레가레 용 디조미 디스티스 중 딘데스
1: 디디나다 람산람산다 파마이니레다 소수 부글이야 롭친 튼잡다다 내가 이니레 라 토버시
0: 네
1: 소수디 세고이나라 간잔 베벨루레 초로 제나 삼르바 소수 라한 유니온 소르체 갈리 카부트가르고 이나 아니 파마기 산시 마토야디야 나주 또 삼단디한테 양지 삼시 터니에서지 레르바 이니다 메세아데 마치 로얄럼 로다튼 잡다 지단다 미겐 바서 차용 거바 이제부터 소주 드기샤사야기다 레가티 지야디야 내가 지금 리트 충분나 안티키 차젠서를 좀 챔부시려도 봐 레간위네 쇼디 잡다 미엘이야 잔리야 밤에 산시 마토바 디나다 미 마치 뮤니 시나라 갈리 챔부시우르바
0: 제제
1: 지나 소주 삼르모니나다 아, 다 예부치마송다. 파멜로 마치야가 내가 제수 삼나디 삼리강이야.
0: 제제.
1: 지고시고래 용르바.
0: 제제.
1: 니엔치나야 소소 직전하다 디가스 라보니 뉴뉴송잔. 소소 로바드스다. 치드바 미드스기나. 야.
0: 제.
1: 다다 예부터스 제마르바.
0: 제제.
1: 인제잔 칼이 카고 유지라.
0: 제. 데베자 나라 면에 차시아서는 난주 아니 표용에 차시아서는 킬레나 주긴 당부 차이임 봐. 아니 나라에게 소소게 지명에 차시아서는 이 기겐체 아니야 정문은 자셔서나 미라 상중하게 레지 버지 근데 인디잖아 아니 나라베데 짐잖아 부부지부디 인디잖아 아니 레가 베디 자디소자지 아니 디발라이 디디마버바 베디 파멘스 잡스도체 나라 베디 신난 베디 카르소레 티좀기 징게산을 로니베데 신데는 당하길에나 마트 전쟁의 중세 야구 땅 딘데 섬유유 이는 yang aru ya lanje samjigu da modi legati junjon che ya samtinde che ne taba bete modi legati che che de
1: da na des legati inde modi che ya samyo ge kraso re dingse da ta gushu

0: 괜히 용도
1: 디 그래서는 더 디샤 지천은 먼저 개나 있네 개지 있네 지천은 더 먼저 먼저서 튕콩 아니 쓰는데 소소락 변화 야고 참 많이 되지 아니 간다 님은 지 소소 근데 제스네 쓰는 야고 밑에 있잖아 지천은 소소 간다 대가 타야 된대 미선 되야자 이제 그게 주시지핑 기술 양아서 되야자 수수기 때 디가레 심지엔기 이내베 난조 수수기 때바 두리기 이내베 안된저기 수엔된저라 인지민지 수수 락으로 냐도 바치에서 인지민지 때바 그자는 것도가 딘데 인데 나 나랭은 삼는 표제 디베데 야부지 소자체 딘데 제스는 찍는 나래 난조 표 용응은시는 하자 비메스베 차샤지 레슨기 내가 집에 받았네. 이래 딘쟁을 딘제 사 딘데 제 섬녀미.
0: 삼지다
1: 못해.
2: 다다 지제 생이 빌린치데나 베교 롱치 닌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 지비에 휴나기 빌린치데레 나다 치 콘소장 하수가 모처럼 미치 단주리디 시라라 장르자 초기 진데바다 다다 지난 비타제 람버 쇼디 긴체 차도 코윈 긴센다 뇽나 토피 전지소 롱가 쇼바르디디 자키 싱키 난다 냥슈나와 페다 다가 지제 주비 휴라 르몽오시 가데헤 주여

0: 거야.
1: 머리래. 드네 치 종안 연합 사이 가자 제네 님아 생기 참든 줘. 다단 참. 라한디 치 종안 시드 치 종아 빠라 본다 혀. 먼 되네 군동 앞에 세파다. 유래 동화. 되모 잡과. 군동 내빠지 뒤토도 샤 그제다오. 드네 베더 덤박 치 종안에 베더 제박 치 종 빨라 본다 그나 키드스나 헬키다오. 대갑 되네 군동 앞에 조지트세 유래 동주 되모 잡과. 대 군동 판데로 기도소데 디기 뒤토라 대 그레제 테르 쳔코즈다오.
0: 제제. 今年一三岁起我就是你对土米人更新恰更恰秋看着电这连吧门推电的身比参谋的秋训党亚训热训机没用我下跪雕像周壁三个节修组能帮着托三的马萨的西北的下一集特当拍照给雷盖也不习惯今年周楼盖我就有你今年对大应我就宁白你妈呢今年机孙科的爬给我就经历这次干嘛这个钱下顿人秋龙眼了基地对责任就位民进党去了修巴的下 我看着个能新风下你老人能量就大走你都还是想对下老人碰不着哪个人如今通党三克的你也能想下的铺路这笔青年时期此举也拉最宽个等你那边的顶把个青年也三岁前我就送你对通米人更新做农对三级类型个等你人民恰把恰就到等你却看着就到顶这一拿了顶这连把银子个等你顶的插图个插马的一趟去了确信到也许如现从妈妈用力也能来个的插嘴不着个来子宽个周坑着就下眼了刘向周比萨克里修组谈及了帮着托三的马萨西不知道等你下期节他做知道帕秀个来个从妈插嘴不着个来子宽个等你把他顶把个青年周楼跟我就演你青年顶大爷我就宁把的你妈拿走你那开心个
1: 今年的孙科爬个我就经历这次干嘛这个小总大干嘛这个小李跟我出行个等你下顿个人了秋龙从马一拉几顶个对身就出来都那你面积多出来休息个小娃子说出来这款个把他顿把个其他过来休息了铺路这笔次年时期次就也拉这款个等你他到我这里了你就往上去买了个看不起去就这里的好奇接了当的你就往买去看不起去为有钱吃点人本吧 세브라치
0: 人家的好，人家的好，把他顶把个先把这个了，先干了，把这个七八节、二级、九、九年、九月、九级、九个、廿七、廿九、廿十、廿十一、廿十二、廿十三、廿十四、廿十五、廿十六、廿十七、廿十八、廿十九、廿十九、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廿十
1: 드레남 군단 롱진한 고리 효과 추도 되었다 니가 추도 니바니라 도스튼 상칼 상이 보였으니 자빠사 중초 삼이 나은이 보였소 자뱀바 중초 삼이 이니 보였지 예 자니마 중초 메라 태인디 부지로토 휴처

다다 헨지 네 센지 만다나 베종 너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인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래 룽든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노가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레 또 온통 종이네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름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팅 잡보동 포 루야 루링 노 힌든 동만 노르 메케 룽 숨라 Nong le mette lung som la so pa cham la pe. Tar yun yang gong pa te la yang pe kor xie yue.

0: chil nye tong jami chumi chik lue kin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ir gongzo achebe nyamdre kiasa lupso ceri rinne zanzu yi kapsum soji be tondi toal dangye yungar zoga lingdu dingi tonglo lende chansoy chego nanga kani damdun chungbali ta tene nye tong chuu lola ane gegab rinbe mimir rinne shusha ki minishung nanga wala lingdu di chubali nye tong gu lola ane lingdu dingi nyamdre kiasa lupso ceri rinne zanzu uyn langangi ti ju da chabda achebe geji mimir rinne shusha ki chanje ki minishung nanga wala 당아서 링도 뒤쳐버려.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핑기 급죽 순배 개용 투미 속진 팅 당벽이 숨쉬었다. 중한 미리기 안에 변윤 타르에 루큐트스 링지 김서르 개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체유 체제 딱 담에 뒤대지 손나.
1: 오다 가지지 놀아 등원 요마트이지 오지라 로랍섬지 로르게 머랍섬지 머게 개체라 남지지 충라 충라 남지게 겐고 노시지엔 쳔바랑 갸서바시 요바 테이제 다 산노 식섬 중니도 로제니기 쯩하고 다로슈기 용론들라 카신데 나다 마다화이 그 샤바슈디다 용론다다베 헤그토 다 가지 쳔데 겨보서반다 등원 요만데 이지 춘지라 도기 자가르지 메게 자나 인지 헤보고 자 춘주라 솔라 도요 빠야토 봉로 소야토 우로 터다베 헤그 유롱 테이제 튜나 따마 chenpo xeklo, talo pakar yoke tamata lankar je cholan roze, tarong te yeke mhaziba. Ngaar ta kurgar gerbo tong, te yeke mhaziba, jangka sadam gerbo, ti nyeke nit sabo che te ngay songke gerbo ndala pokdu. Maa sanro yoja jodab che, samshi je go ne te yeke tuna ta, yarki ge lo xek malo na mhazam nyan ne. Hoa te yeke tuna ta, long xe jan chenpa yi rongya ta yar, xanki ge go ne, jeje ge la chonsom se, gogo go la chonsom se. Ta, jenwa go yeke, kujo zon, pyu xe je go ne, tar garbo chen maa meba zonbo te, pobu lo yoro re, nubu xen du tomar ta, jese, chodan gerbo ti, sumbuji gundu la ngachi lar zamba la re re re xiangxi ji gu ne tene ta longxi jian chenpa rongya ti longzu kartong jeba ta yarbu ciji teye ji tuna ndora taran zumbi chachi lar ge ji la yar xiang ni teye ji tuna yarxi ji lundan rama xiang longxi jian chenpa rongya ji sungba ti le a

0: 아라다 되네 텐셔 동자 아라카보 당 크나다 텐셔 동자에 나게 되네 양이 텐지지 포위 자시 초신 아 되니 포인 저도 체른 좋아 당 창제 주미기 나한테 되네 델레시 진 조스신니 되네 차전 나게 참접지 되네 같이 존여 패데 자즈라 왔다 포알라 되네 내지 바레스 다 준주 신지 링에 봤다 와이나 아라카보 땅 크나타부 되네 동작 진이 냠드스니 동바이나 리보게 되네 차전 나게 참접지 같이 돼 아라카보 지브르동이 되네 창접지 뎁 지치니 예인 봤다 딘중스 되네 포아 장니 나와 신저가와 되네 디자 랑연저 포지 인연체소 뉴스바리 체리키비드네 난간 초미 나온다 카 검데 동약 리지 코나 동안리 린 자멈 제드네 동약 나초 아 냐뇽 냐세 예네 드네 또 무롱하다 가데 연지 동기 형제 디세 제드네 반장 최최 지다 니버 요기비드네 제가나 제바리스
1: Yan la, si tu dan la ni jia lin ci nye ruo.

직접 소지 좁지 나와 가져 실수 장산 매도 동래 대구기 대구기 등위다 처미 전기 당지부 토강기 당기 소중 당연기 팀주 제기 내게 말아 규받다 니지 니다 십수니기 내가 치당라 된대 당연기 동림 빼도 누바 등비 내과라 최신유 대구기 등위 소지 당부 우야 진기 사마기와 잠마 임바라 안주 면다 면주 기와다 자샤르베 십수소 기와 주의 십수주 기유 시림기 공전 당윤식 임백윤에 나랑네 도매 섬듄덕겐지 일라 땜보로 니규다 김장 치동 망보로 송종 야고 체대 당기 초기 균제미바라 중미 망조 기점도 기주 인시 송유 대구 조종 야고 체 통민기 가자니 시림 땅 정조다 갸지 당윤라 토유 대구 조종기 추제 토르동외 가자니 당기 첩수기 상자다 정조기 상자 망조기 레게 상자제 주종 집에 편륜수 교류와 차교로 토유 福建 福州 鼓楼区 水部 총람 민도 디귀기 人工啊 총기 태도 리공다 종 태도 리공다 길에 니슈 지주다 냠준 추둔샤데 등위기 니지다 초망부 티슈 냠준 냠주제기 넘버사부뚜유 민도 디귀기 등위 수지 우인화이 만조기 응악유치바다 디귀기 응악동치바 선배 악도 당린 집어 제기 고교 남배 토네 만조기 그리고 탁주 최신유 만조의 염준 선배 튜모토 멍위 단데 캐두 갱괴기 강바 용기 로그다 록제 집어 갸로다 단도 디귀닝바라 지자 중시 집어 갸데 만조의 튜모 탁주 최신유 제송유 디귀니 시림 장용기 멍시 챔바식인라 계급 주종 말하기 시림기 멍시양인 디귀탕 겐지니기 레둔 야부주바소 망조의 차방의다 집에 레둔규 망조기 도구치사라 렌자 후다치규 댕기차라 레오닌 진조이 윤의수 좀대 둔다 주두르 집에 상자 둔비치에대 초배간에 대가라 타주치받다 저장주지이 두렵사르베 펑차오 냠룡 균종 야부치받다 공비 야부다는데 총조다 디귀 수지 가스의 초바뚜대 총조다 대구기 침둔 정신기 십세에 남수라 교육의 구디단유 조지총 기래 완동상람 허지 대구기 당지급 지부 수지순바 조자이 침둔 정신기 십세에 루가 주번에 송 안조로 퇴시비에 개다다 욕적 망부식 탁주 제로 제중 대안조로 침경세바 대니 동시에 잠마인바라 응응의진진기 용조식 진충시 주유 머시 디귀 총룡 대니 김장 치동 망부다 지와유 롱아젠지 자꾸 중업아 고소배 로로 산에 가기 등주 니지라 나르베 흉룡 개받다 디귀지 땅정조기 고지워 총미 우련다 레드윈 우련 디귀 레드윈 십슈 킬레기 튠주루 코르규 집에 나바사바 주십 후다 치받다 디귀다 망라 뜹디베 초배 쿠유 조경 투잔 치바 사삼 수명아 총미 치도 레드윈 야부 주받다 레드윈 우 주바 간에 탁주 치신유 두가나 종기의 종습 조준비 종기 도담 뜨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키 텐디 레젠 키 낭튜엔 조니 이집키 갸지베케 첸 사이더 키 중국 공전당 키 점링 키 로경우 유지 주베고스타 소디 어답타 터키 파키스탄 제 계급순 키 튜몽 국순리 강시 국교 유베고 국순 운세지 수창보 라리안 신도 사바드 유진 자빈 키 고요 강시 슝규 유탐 시베고 이런 키 각제 미튼 고샤려 도구 첨부체튼 강인 시베고 치게 키 년조 강시 키 중크 변조르키 로징인쇼 토구르 지베고 종로수리키 에브리키 니망 티웨망화 편부준비 고스소힌 샴러 텐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이집기 갸직부케 젠타 시그마이터 링네 튠레 속비 지켜긴진 아이흐마드 사이더히 중국 공전당키 중크 미망키 네티티 중크 캐주된비 팅랩젠키 조람시 되유진 중크 남비 팅랩젠티 갸치 피게 조심비게 컴남려 제시 진중회 튜닝 띵스무시 된유제주샤 롱이슈생의이공토 사이더히 롭진네 개이 칠레담티 롭종체프탕 녜동주로 콩팅탕포 중크 사토토 레뷰브시 대제공키 중크로 롬미스탕 소와르워마세 공스주디 중크 베티비규탕 비준 캡데제제디 예종진네 비지라 귀디단유브시

0: Juk toba shekar, daya tuinli la mingni jongchui piji je namba sarba doba don, goye sarji je namba sarba doba, cenza sardoy je namba sarba doba, nyamli niti je namba sarba doba, nyamli nija je namba sarba doba je shede, tuinli la teni pujung yoring dekho don, buda gongpe tongjur dekshor nyundin shegwe he sumba re. Gama ceden je, pujung daya tuinli kodri je chagi yapo tingni, siju teni roshor shiba don, cenza je tuinjen jarde, Tsonglam xiang ni tunli topkir tangto, zatoong ge shekam zihing mri kag mangcho shukbo tong zhongsep shho yong ni daji tonggui xie zumbari. Guzuk zegui to tsonggok mandrin je genjon zego choyu. Chochin mazo kongto chokyuk tumizu daya tunzin je remtun la zibari.
1: Daga li ku ni ni zubi zir, shichi chujie ni tui cil sumbar rangshu chungji shuzo rinlu chujie xini. Jirin ji kubu yang du dungwi li duen qi zhu lang sur cung du la zir cu xin. Juan dangwi ji junli wun yun, chung qi, gong hui cai yin, cung du tu sun xin nwa zhi. Cung du tu, yang da bi si duen li ji da war di ni, san lu mang yi dian du dungwi ba dang. Xia de nu dian la di ni, jirin ji gani si wa. Cai yi di wi tu wa dang, lang ya di wi ni ba, xia de di wi gu qi ba ji la di ni.
2: 지른지코보양도동위례된된토도초주르군대동규존의랭겐라메바당겐츠니진신니멘든지케핀코노랑바소지니된문투요상당추제시구공비우된지뉴반된버시니샤테카란로당튠신체된소주르군대당디랑야카된토도초어시구시된여바시
0: Shizhi junyi ni loo jik duy jik kyo tuan ngay son go chukhin, Nobelinkar lhamo chap tuan tong, mangsui rinni rim tuan so che chui dimbi shego rab tong rinba biwi, mri kak mangso tong, shou yi chamji ji yuekorwi yuwaan jikjar to choyu bari. Nobelinkar kyo tuan je namba chupo yuekin, demo che wi lhamo chap tuan shebi, zhungma tong yuekorwa mangbu yuwaan rab to choyu bari. Jekab rinbi ma kabu lhamo junzin ba bema yi.
3: Tare ngang Nobelinkar,
0: 觉得结果的那里有土地我们的森林刚面这个搞不懂人结果被解决了刚面这拉子的他们刚面这个直接就中点我下个那是中国老总你妈耶那个不要去撒手看的用为没忙不那么多了他们用点么钱帮助每日去解决咱们都结束吧这他们特别用点么钱话筒你可都错别人的撒对团子从对来用没忙不来表情从对头撒对去特别的你随军人的军人同打比当的 망초치 선비 링니 초아 표숨 초스동아 마제 라시 첸덴 링니동 요거치 민다종 제체르 동요바제 베종 덴즈 콩가 링니 사르트 튠지 총힌 덴진 조르덴제 나초 링니제 좀차르 잉니 링니 사르트 튠지 즈이데 베주 로주동 링니 저다 셰지 요제 송바제 시세 균니니 실로 니동 닉자두르 로니동 링카 香港 그 로니 튠비 셰고 튀직도 베고 주바동 香港 그 표정 로니 균니 댐비 망초 망보르 따와 레비 바리 대동 잡지 효도인 따동 토미 로닌 된사 망보 괴리 시위비 중모동 요코와 주 링카 동요르도 로닌 따 초고 요바동 시세 주중니 바라 로닌 된지니 바리 랑숑종 등위 지다부 로닌 추이 추정 요바 징메제 로닌 땜바주 베도 메자 논세와라 링니 비리 띵잡 토바동 링니 가던트 중화 메리키 튼 소빈도 히 땡죽 톰니 메릭 튼지 응아위 잡던 로주 레와 유에게 송바리
4: 산주는 년자 이제 땅그 송자 주자라더 제비 까콩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도마티고 드체니나
1: 워캬니 데 모기토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돌라 잘라 라라토소 몬티 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난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리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이게 답배자게나 무세한다고 니그세한다고 족제세한다고 니천세한다고 아 남자세야 덴제크 니보 옌바 만지바 니보 옌바고 마노로와 아니 시보시니고 쳇바든 제트그여리스 이게 생 잣텔라테니 생노노 체리세딜 아니 머다 니그라서바 제니 마로와 아 이게 기제운 디스는 가서다 덱존라고 아 요만 가서 이게 이게 당존라고 되는 가서 창으로와 데임 디스를 체리즈나 이게히 집이 잡다부터 나이 담보레스 데이다다 간에서 메롱고나야 나이 담보도 마송이 되슬 대한 친한 오자 주변 나이 담보데 베르나 범바카와요 사지 베지케나 뉴스니 친한 좀 오자 주변 나이 담보인스 어들 베지 양도 되슬 베나 범바 까와 나도 범바다 까 코랑에서 그 말이 범바 까와히 민데서 어 대소대 저러잖아다 나이 담보 알아 양지 집도 지 야바 사지 베지케나 뉴스니 메자다 자가 나이지 나이사지 quantities you get the quantities ngazo kake kwang jina you get the quantities you get kwang dana quantities edil you get the tsa kana kana re sin ko yel de chogyo ti ka sala ne jaw ti sala pena napang the trees you get the quantities na napang the trees napa the tree hi bikasala ta nai ni ma cha ti hi ba da napang sa ateni ji parul ta ke ji to jawa tela teni o tsa te napang yin ba napa de yel yin ba tem ba ti hi ba de sha ti nai ni ba sa edil Li Tang, Shawa Tengi, Namba Te Soso Mandipa, Nyebar Shepa. Li Kasi Lata Ni, Nabang Tang, Tri Shawi Yer Tang, Ani Trajik Shawa Tengi, Taki Ji Tehi Pa Tega, Ani Kaka Soso Te, Sawa Tengi Yer. Tengi Tengi Nai Nyeba Seya Te, Kondi Kema Li, Tengi Shawi Yer Tang, Shawa Tengi, Namba Soso Mandipa, Nyegar. Ta Tso Te Chere Se Dele, Ani Shawi Yer Te Tempe Kena Yer. Nai Nyeba Se Dele, Tso Shawi Yer Te Tempe Kena Yer. Ko Kecha Tengi Kasi Lata, Kanda Tri Se Dele, Shawi Yer Te Chere Yer, Lengi Jawa Te Sala, Nabang Da Tri Se. So nabang dhe rejima. Tene samba dhe cheri zhe, nai samba dhe, so chaya cheri zhe, ta sheba po tenge rejima. Ta kanta dhe zhe, nabang dhe zhe, wana sui dhe, sui dhe, sayo dhe zhe, zhengke dhe, pa kecha dhe zhengke dhe, nabang dhe zhengke dhe, sheba po dhe sui ma dhe kecha dhe yorwa. Tene dhe len jangke dhe, gegen ji dhe, sayo kecha dhe zhe, len japa yina, gegen ji dhe hibi kasa la, dhe hibi shawa dhe dang, gegen saya dhe nji paru kaya dha chakku chosiki chi, hibi chete jawa dhe la teni, gegen dhe zhengke sheba po yinba. Jihi ba de gegen shawa hinba. Yine sheba po de shawa ni namba mandriba soso njegyo. Di nani cha nani samba de zo di chene nani sheba po de nani cha diyo. De chere se dilo nani samba di. Di nani samba se dilo zo che nani ngasuk di ji sheda se ya diyo. Sheba po de nani de se. Tene nani yeba re. Ta nani yeba di o tisa nabang yin se. Trenke ne gegen yin se. Treje ne gorki yi ge di yin se. Wana jishir di se. Jishir di se. Jishir di se dilo drubi giba de chogyo rwa. Chazwa chalims. Kegan Nabato, you get to give a chuanas, Terry. Then Cheshire trees and Kesha Joyondilo, Tatela Lenja get to Pena, Lomana, Pachat Nimishir trees. Oh, Helen Yankin, your Homatis of Sengon, Pachat Temuraji. Yom Shadler, and Gagan can hear about the name of Nabang to the Nisilitini, you get to Paresia. Dinner, Tikasilla, G, he but Shawat, you give out the tinker, give out the cherries, and Lomana, Pachatin shirs, and Pachatin be cheese. Pachatin be shir, Pachatin be good tend, Pachatin be lits. Give us a jig, Jatijana. Timitisula Pachatin tembate, Gibari. Tisia the shower, Tin shower the Gibani, Parukatini, Radatagoni, Chipatin in Mandibaso, Jagu. Tinder nine give a gishes, so the Gibatim is nice. Shower the Gibatim. Then nine about the cherries and nine about the Jungus Agura. Timitisula pena. Так он диге табрын сама диге те канин он мандэс канин дэс эди диге тен дэса та канан мандэс не жаудэ диге канин дэс о хашидо диге канин дэс ана ани 내사 때 그나니 만드는 거 말이지. 아니 카드 놓는 마이 답 이게 이제 답해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답 만드는 사 쿵 잡을 때 카인 봐. 이 가서는 나인 가 봐. 중국 자들. 근데 중국 세들 중사지 쿵산한다. 야나 중사지 이때다. 대리 중국이 취대니는 만지 봐 소소 얘기. 칸이 내 얘기 비가서 니드메나 칸에서는 론으로. 칸에서 어디서 가서 뒤지 다 만나 와서 받은 거로 뒤지 칸이 현대여라 들고 와로는 얘기. 이제 칸이 내 세들 니다텔라 되니 어 내 비기 샤한테 가난 마 오바리잖아. 칼은. 디빌 뉴욕이나 뉴욕이 만리 빠른 게 봐. 대 쪼대 지르나. 뉴사 그 콩 때문에 나야. 다른 중공세교. 뉴스 콩 때문에 나야 되는 중국. 된 나이 두바도 처리 있어야 돼. 다 나이 두바 자자 쪼는 자 된 거. 답배 차게나. 이게 대 강그레스. 이게 대 강그레스. 저 어디서 다 내 자기 지기도 배지 이게 레스. 렌터리 잡아이나. 아니 이게 대 당 배니 바로 좀 자지 돼. 이게 대 아니 소비 이게 많이 봐. 이거 이게 많이 봐. 영어 이게 많이 봐. 이게 더 관계 이게 많이 있어. 배지 이게. 얘들 까야다 짜기고 쥐었어야 되지 봐달라. 되니 배단 이게 되니 바로 이제 하다. 이제 하다 싸게. 얘들 나의 주반 자자서 되네. 제와서 자기 이제 일단 제지 치더니는 만지 봐 소소 치바 제규. 된 나는 이제 쪼 자자서야 되고 이제 일도 된. 이제 쪼 되면 나야 되지라. 이제 자자. 근데 그 놈 배지 이게 쪼 배리야. 되네 Dimbaji cherry said that Dimba, nine Dimba, nine Dimba, nine Dimba, Niyo secure. Nisi yet a tangle. Pena, you get Kana Tindus. Kisha children, you get Kana Tindus, say Utisola. You get Nabang the Tindus, a letter to Japaina. Oh, you get Tini Yosaka, Yelta tangle. You get Nisa and Yizuti Yosaka, Yana, Nita Kanayer said, Hogu Toto Maimba, you get to Tini Yopa. In the Tinduks, because Tini Yopiter. When you get about the tea, he because and do the mena, the Nainiba channel. Nabang totally you get to be shashi, but in your when the tin do the tin yopi tinker, yopa, canayos and Nabang to yopa, Nabang to canyos and yopa. Tim disola, a negro say disola, then sack, yoda, tejak, chitin in the mandiba sozon jigur. So the children are busy yet to be nice. Tene, nay dubag non so that check up the jura, check up so disitting. Then a nun cheese, you get tea on a nun cheese and disit. 我 총도 당부 가서 지 총도 당부 가서 지 세위가서라 총도 당비 값 쓰지 사기지 쓰세요 아 나이게 텐데 잡아들라 되니 어 지비게 디세데 나이 봐서나 총도 당부 가리 디비들 어 샤디 지비게 디세데 샤디니 바로 아니야 만디바 아 제거 될 세가서 다 얘가서 내 집아서야 되베나 와이 로마나 이게 내고 웨이스 웨이스 지바 웨이스 로마나 이게 내 히비가서라 웨이스 이거 디서라 로마티서 베비기다 Bibi tensan yura, wei roma na yigin dezi. Yomana, jie gegen la da. Rong gong toa deso la jie jen gegen la da. Bibi tensan yur. Bibi tensan saa tsang yur. Gegen mazini, jie gegen sa yudir, gegen du bibi tensan saa tsang yur. Ta wien chan, bedan de, na ye tambo losu yu ma re esi ni. Bedan de monchi ya kakasa la, na ye tambo ju kongsi dini, dini, na ye ding, sen tenri dangi yu ba re. Tenri dangi yu ba re. Tenri yang su jinsan yu ba re esi. Ta tenri tisek jien bi, 아니 지지가 나래도 난 창야진 아 뒤에다 드린 걸 혼데 그놈으로 쪼대 아 요즘 지체진 주바데 해봐라 당가서 은행로 그좀 받더라 아 지체진 나대다 지체지 예와 되네 나에서야 되지 고대 나에라 되네 예와 간데 간데 요봐 어 대수 매지지고 돈이 러러즈마 아 희바데 되지 아 아니 아 다른 혼데 지마 그놈아 아 아니 가서 멘트들 아 되네 다 지체진 주바 나도 죽었는 거 중에 하는 거로 좀 봐야 되나 해지대 다 드린 가스 봐봐 아 트진 난데 대단 제비크 아 좋아도 강이 있어 아 최랑왕 진다 최영왕 진 있어 되니 강국군이 치가는지 있어 강나 되니 치가는지 그래서 최랑왕 진다 최영왕 진 아 또 지시 되니 님바지 처리 있어 딜어 님바지 처리 있어 딜어 시당 가는 건 최당 되니 미니 응가르간다 말이스 최당 미니 응글스 어 계속 제바 찍는 거 최당 미니 응글스 어 대처잖아 아 좋아 님바지 좀 하고 좋아 님바지 좀 Tene samba de chere se dila, rangre pe la, ani, naes, rangre pe la, nae je changa dangu di se la, nae changa dangu se te la, mra ka se yoos, wata tesan ju kuala samanga, sagi din nangro, tene trahi dile.
1: Len chen di zong zhe da, he he da nye, jang zo pin cho da, ji su, da ju yi, zho nam cho, da ya mo.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싱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체셈바라 가스효
2: 자체 시타링 위 닝킹체 쪼고나바 다다 체치 닝기 만드나 베종 롱팅 닝틸리 콩 콩케 롱팅체 쪼리 루그 제통 히베 레첸다레 레첸 디 농도 베치 점도 짜케 데미 녜가 동록 좀 베탐 케베 레케 망트위 저 릉리소 농든 표송 쪽고 자디 셰동 시미 임비 남바주 레첸다레 잡쇼르 동 도커 농지로 와히야

0: Singing Joe Namba Kunkanzon. Dada Chiji Singu Tubi Latin Dana. Bajon Lung Tin Yin Tin Likon, Kamke Lung Tinja. Nadang Ni Jubi Hulam Hibi Latin She. Deringa Latina. Nayun Ledeba Gipin Lada, Baja Sosaja Damju Jibi, Micha Di Hujin. Pari Yizi Jonche, Jangzi Zoni Bi Gipin Lana. Bajon Hing Jo Holin Ni, Lotel Shin Hin. Lotin Gaja Chili Nan, Shuni Minba Yimba She. Lotin Tarsin Ji. Shari Sosaja Legi Tue Huni. Rangnija, Chung Sibi Duni, Jugom Chi Hin, Gamu Chiwi, Beji Legi Nyevi, Gogab Shung Yabashe. Nayun Le Deba Gipin Lana, Konga Payuni, Kelly Nang Yunginja, Le Deba Dangbo Dinila, Konga Nguini Jena, Beja Sosana, Rangniji Sem Dingni, Dungwa Dang, Muba Chiwi, Shayaji Yinrung, Lacha Nyungwa Dang, Zonjong Dang Ta Rinwa Soji, Konga Namu Dang, Diyin, Zhu Pomo Soji, 三匹马头比这月节嘎嘎江刚忙成用的文章给品垃圾同米三对马街巴的银质路拉丁波江的别记举巴大波节就地呢让你这普桑文具的用瓦当有没错白配用为老金小鸭鸭鸭鸡呢而银提巴克林节别记所擦节小鸭囊有米记有也不是第零白中龙天天天里空康给龙天囊
1: 给平拉当别家所擦过节，当局节比米家的学习硬币，切记新能月八学。嗯，我的名了，给平是月，你培育品种叠子呢？嗯，六只起码的做的开的，主力给棉被给拉子的这些。
2: 嗯，起来。
1: 嗯，起来。嗯，六只团结，七里所在难起。嗯，俺都是他把六叠子起。 Beti lega tere, cheri suza tere na beti. Ngara da kisa chungsi. Ani di chi di zane, nguma ngara lupta, lupjun tu di zane, nganzu nangle chati diba ju nishu chiwari. Yani gab di du khaan chigaba si suna. Ta nganzu pame ngenba di du ji chani gor chi za moza nga si dinde mendo nyonyo riba.
2: Na
1: nganzu khaa chigaba si na pyoguan chi si nizi diba ki zi. Ani embara nyo. Yine gab di du pyoguan kanji ki diba nganzu ki tabdi tu guzub da chik zi nizi nyo tuk riba. Ani di ki khunze dila cha sha, tiwe ja khunze di gizi lop gome gyum zin khaa ime. 제자고 숙지문제 팀 대회장 단당한 수지 전에 뷰리 인수는 표고한 세수는 지 전에 레지 베니베 신변 지자 참아 대보여 안녕한 저 룹진 노린 이버질 룹디잖아 총세카다 상중카라 조약이 고급 지원 되잖아 아니 통하나 망슈디 양면에 대바 약속다다 양면에 룩다 체리 지 전에 통해하면 누가 대회장은 저 표자디 지 전에 하장게 용료지 근데 이제 진도 전에 야용 알았대바 삼로라 땅 타컨제스 표제디 가장디 송집 최고메다 가장디 망으로 땅 구매 대회장 표자 수자라 띠니 아는 안 저기 망조이네베 롭질로만 레슈 슈야이네베 디바 아니 수수기 내가 조 표베 디바 표제 수제 디바 응크스 아니 수수 좋아라 편도이메 딘데지 삼제 아는 거라 롭도 튜만에 타바 안 체력이 내가 딜라 도스 배순센데
2: 아니 단다다 길라랑기 파마다 아니 니 땡맹기 럽조다 근데 럽바다 속이다 길라랑 단다체야기 레가딜이야 다다 녜마다 만다라 차유지리 녜마 단도 제
1: 제제제 딘데
2: 멘티 요마르바
1: 제제제 디 딘데 단다 녜마 아니스나 간조 아니 럽도 딘디잖아 부구 조용하서 대회장 알아 아니 디 가랑 간조 럽다 럽진 딘디잖아 부구 디바 미제제 락츠치 딘데 소소 글럽다르 봐 디디 건주 베디 다단야 보이면 없지 아니 베디 대회장 카지기 디바 제와에 맞지 없지 디바 딘데 치디잖아 아니 수직부 아니 길에나 레디잖아 스베초 싶다 타네 탄데 투줄은 소소 맞 좀제 야부시라요 마디 타네 좀제 틱츠 춘춘치 유디잖아 아니야 디바 롭진로로 에 가바 유베 나즈 도스 도스 칼라사가 두게 야미나 나랑기 엔클레남 도스 레가 제가 용에 인다 인데 시티즌 나랭은 해서네 단다 소스 레가 제가 좀제 틱스 두아삼 대회장 알았음 막 하면서 네 모티 좀제 춘춘디라 삼로 마셔봐 대회장 좀제 침무치 도배하기 시도 대회장 표제 수자디 자체로다 약 드리기 또 해 삼로치
2: 지리리리
0: Sosa Li Rila Yuni, Lomang Ring, Chi Shitanka Kili Li Yuba Yuni, Tachi Shichap Sinela Jui Gorem Chu, Kongi Rintang Kiwi, Nyamnyong Gang Mang Sandula, Nanyang Li Dubang, Totun Homa Chu, Samlo Nidang Tang.

0: 유도 기피라지 파섬 소밍아 랑니 당자위 나냠 호텐 로마 조당 레드 신긴조 파섬제 딩글당 공홍 양양 낭진도라 콜라 마운 레가당 소위트 체이당 눈피고라 젠저 휴급 공기
1: 단대는 차샤스는 중심이 이제 다 베디칼에 가고요. 당한주 처음에 진세래. 한 뒤인도 사는 건 좁진 좁다치모 같은 주다 나래기 삼주지에서나 다 베디타고래 중심이 이제 직부 마디 마치 한데 봐 수수켈에 나 있네래 수수게 한 대회자 차샤사듯이 아니면 뒤털어 다간다 삼로 망스 당야지. 아 대회자 다탄다 밤에 인지 미치게서 중심이 이제 동시스나 아니 뭐야 킬레지기 난 베디 주 안 되네 길에 내가 지금 지금 뒤 쇼를 아니 뒤 단대 중심 이제 등이 등이 진짜 최소나 대회장 수수 파마인의 백가래 딕스용 수수인의네 안 조성당야 기대 발라지 수도네 딕스용을 봐 심도 베데 안 이제 그 당야고 제대 안 대발레가 맞지 안 파마인 베지
2: 제바 네네네 도스티 켈레라 친다지나 아니 레가 크리네네 냠냠데 사토
1: 제제
2: 계시 주고 중심에 육소르 안데나나 마춘네네야 켈레시엔 바나나 내가 규르제냐 트로버선네냐 체겐 소리야 요르바
1: 제제
2: 제제제 아니 게나라기 다 탄다기 소잔 내가 안데 제버바
1: 맞아
2: 아니 게나라 마오기 초아다 내게 인데 트럴다 체시소라 그렇게요
1: 디그라 마옹기다 체시스네 대기면에 주변은 제 표자디 아 소자치야기 킬레디 자치르다 대둔딜레 야르다 대둔딜레 비젤레르다 아 자치르딘데기 땅야기 삼루디 모투 유스 안디디 니츠기다 디카스 폭삼디이나 되야 나랭은시네 부산다 간다 군주치야기 자샤 찍부티
2: 라소 라소다 게나티리 나츠레티나페바 카딘체
1: 알로

0: 아니요죠. 제기로 총조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죄 말이 빠나 뇨츠 총조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히 돼.
1: 오지 오게 아클리폰가 가진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부 용조조 시바 진라 로란 세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gebo ta na hi zhe zao de ni za zhe hi de ge chong ma ngo ngo qiao de ngo ni xi li nong le chan chan jin zhu de ni zhe ni xie zhu ji chai zhe
1: o ri ri mo ta nao ji lao ri ni
0: ta mo zha dong ge ma niu zha cha ru zhe ta ta chong mo zha mo yi gong le ta du zhu de ka la ya sa ga li ka mo zha mo ye zhe zhe yo de ta de mi nong chong la ma dong yu xiu ta de li ngo ni xie xie lang ko nan zhu
1: o ri ge mo zha ji de la jup sing go
2: もつまげげもたとにょせちじゅらんかのますでじな。のいえんだらやすしちゃうよ。ほよんばつぞじたもにょろさんで。たがもたとんとまた。たてれげもげにちじゅらんかでペンドレ。じじ。たがげんけかしゃんぶてきちんじょてもにえらさんじょえじ。おれじじ。らんほんきゅくと。あめえちゃやぶせちゅな。ちゅんてめに。ちぺんでんじょろ。ほよ。ごやぼた。ほよら。ばつちもめよびち。
3: 참미 여감 실로담 니든 시구수 공문저비 지우군제 아주제 미도 더지여 마저당 잔저터비 레지디다나 뒤레 풍저제 뒤동 튀여라 딩뒤 카비 존제 겐더 준산제 동네요 실하와시더 주여 샹라 신주 능기나 소야라 친덥제 동위 년접 딘비 레지제 톨훌륭옹 신로

다한테 뉴로 여기 사샤라 여템비 여기 돈바세 레튼도 조고샤라 우니 코피냥 탄탈레 야세 안좀 범지 때 땡고기 달라 혀레 리다 튼르 혀베 샤네나 레잔비 땅

0: 加起有三个南巴，俺那北京农村年成立工，啊，看给农村几十大几十年这个给给老张你们用，啊，农村搞嘛个农了，俺说，啊，他甚至把个早个农了，他养猪你就过来了，去把叔叔个，也是干这个吧，啊，俺那一个月就拿两个车的，啊，养猪必须当当个拿来，搁在那路上那不得，干这几月吧，啊，他得说就过了你，刚休息一个，啊，我正那不去吧嘞，俺那第二当这点俺说抓你。
1: 呃，就是有的，主要当不的干的是呢，他，甚至把个早晚个弄了，啊，他养猪你就过来了，啊，他没事个，啊，等你马上把的，干这几类事，啊，都是光把干这几，一个类事没得嘞，等你把这几类事的了，啊，他养猪打算等你的，进就个就是一下把得了等你，过女办了不就干这几天个类事，啊，俺说得几个，等你的了，他做几几类事的了，啊，他每个弄了，几下面每个。 第三就七八的，啊，你养猪就话得了，对呢，你这个的意思。他做的七的是的了，啊，下午明个弄了，等第八当啊，个七个，下午第一个是就把得说了，啊，你养猪打啥呢？啊，你快到汤的就要把伊呢，啊，你忙完把当打打完了，说不得说到八次，哪门着啊？出门着啊？五座门着啊？那等这个七的是呢，没事就给把就要把的意思。
0: 等于的了，他看中俺说他喜欢的，适当给他养猪过来了，啊，都是牛肉有把的，第一哪里讲啊？俺那大闸养猪大个过来了，啊，还讲给他啊，牛肉吃不是？他做起来是呢，他俺说逻辑就偏了个觉得了，他别就没就给价格，只当吃了月饼给他大闸个只的，那人嘛有的可是小些的，他娘说嘛的，俺那些些人物的是了，看俺做个给价格只当个弄了，俺那大闸的，第一张可能十先把钱呢没得嘛，真正一般意思，俺那大闸个是了，他大闸的米浆当。
1: 啊，你下次刚个几十、九门就个三场差不多，啊，你可把三本着急，急当啊，你把钱着不急，啊，你没办法，啊，你真正一般样子，啊，你去把叔叔个可能，你是一个周围一个个拿那个弄了样，啊，啊，你养就打打的打，啊，刚的刚的一下，得就过了打，过了几日嘛，一把个打，拿上差不多，你就晓得吧？真正一般样子，啊，你过了打，啊，容易给讲，你得当得的是你，啊，没事个他进的去就给，他给就要买的，就晓得个买的，但没叫他再一场呢。 啊，看上去把那些打打打不能算把人家呢，做的名将的下次你个弄了，你下次，我得说了，俺那必须懂了，下次这个弄了，拿了啦，我给你进去进去，给你听的把那个次，我得说了，俺那打那拿了啦是啥呢？啊，就往农村边个头上的压压人呢，啊，俺那打打，也别忘的打呢，俺那得说个急了，啊，俺那城南人拿说不得说的，啊，俺那马上说压着的，啊，都是的，俺那大家忙着去抢都是，哎，他得起来是的了，看上个。
0: 啊，你写这个难的当，认真的，啥些个做不进？大家七七三七八的呢，看看送到后天来参加，下面没得俺做来参加的个需要。他第二个是爸爸的车里头的，他当就个用的就在于啥子人吧？啊，你就是七七进就吧。第二个他广东的车里头呢，家家一个跟那家的用手做吧，啊，你擦双的。 他有时七七进就把是样的，俺那生就把个用给他就宁波个装着不得，啊装着不得，啊他那是，啊七七进就把些把是样的，第二点他七七进就把的些把拉，啊俺那在于前呢他七七进五，七七进的呢涨，啊俺那车叔叔觉得呢窄些说的短些说，我他得说个通的，啊俺那个什么小给把他那吃的有的，第二点他俺那俺做啊七七用宽个弄了，早宽个弄了他，啊七七过得说了，那是吃茶叶的嘛嘛些不俺了。
1: 啊，当安卓个装着不起来噻，对了，汽车是啊，对当，那也是啊，啊，当安卓别就汽车当那也是啊，啊，当对就过了，哪里开起去了？俺说，啊，挂机，吃个吧的，啊，干些么事？干的汽车当，啊，那也就过去挂，啊，罗罗自己，啊，忙起自己没办法呢，俺那急着他，啊，他自己说说就拿到七八拉说不得，忙不就休息不干事了，俺那，啊，俺那怕是冲着啊，俺那我牛吧。 俺那啥不忙也把等这个他，啊，刚刚忙不进去我是，等于的是了，他妈了，当俺说，啊，俺那汽车呢，哪也就搞着，啊，就像卡机了，啊，俺那啊，啥些做就等于，他这个弄了当铺的车里是的，汽车是啊的，当俺说别个这就汽车就把的干着就搞个把的是呢，可能汽车烟当车呢，啊，俺那就叫等于搞少些他吧，等于等他吧，搞的，俺那汽车烟当马车呢。
0: 可能个让你呢，让人家那个过呢，啊，短短短的，是那个说不清，你短的没吧？那等这个债，建设那么多，债下去就一个等着急了，啊，你拆拆死个是。
1: Tenjin的了,啊,希望此天下中个,天命下中个农民啊,此这几个人哪里去弄啊,不是?民自己干,对面,通他八十,就是你是人啊,对面去弄啊,啊,对面,你是老说吧,啊,对面,没这干啊,对面,你托马当,他马当,啊,你爸爸,啊,跟这个你是,啊,干啊,对面啊,啊,你过去弄啊,对面,你去托他个。 대단 Hippa, 人最你日里浪子 아,等你浪萨个等你空,啊,你这个刚刚浪个时候,那人最个农民嘛浪吧,等于这人这刚的浪比个空的,那是个你这样的个啥玩意儿？等于人这你这里浪一比个，等于这人这个马些呢,啊,可能江巴个同你这个等于这样的个电视部就没把的意思，我这,啊,你每次这个他妈个玩的些呢,啊,就像等于啥玩意儿吧,别这做那玩意儿。等你他妈了些呢。
0: Tamala
1: 차선아야나 원에 人最你几刚是吧？别急，等你去多啊！那啊，你是不要怕的。前头这些的别呢，人最你日里浪一比个是啦，人最当日里你就八个那是个你的啊，你七张吧。可能个前头这些的了，可能张八个天光还没得吧的。为啥那是个你的？等你就八路下瓦得了的呢？日里浪啥个空的？人最呢吧？都是瓦得。为啥人最你几刚一比个是啦？人最你几刚一比个是啦？
0: 盖的价格就是个几点,那是个你俩,比较有吧。第一个就那是个你先的,车买的。第一个就那是个你先的,那你名家的。主要的你当是马老师,那是你,你看到的就是你。第二个,人家你去刚一比个是那是个你的,车买一把,这就是名家一把。人家你日里浪一比个是那是个你的,名买一把,那车价嘛。第二个是啦,可以租个车的,这当个车的,几年的那样。啊,人家这里。
1: 아니 나는 아버지 아니 뭐라 카가소소 참다 보다 되지 팀이 있으면 나스기 니다 보다 아니 중국이 최양이 나스기 니다 보다 아니 돈이 있으면 나서 보다 니드지 미양이 있으나 아니 나 시간 늙어 또 까도 까도 지 계속 좋아하는 거 같다 다치들 팀들이 자유 찬이 공격해 봐들 최이나 코로나 장박 돈이 되면 돼 봐 왜냐 미이나 아니 장인 곧 주작이 된 강야 공기 땡겨 아 땡중 뭐 잠주 봐대 민국 천일 와 와 팀이 있으나 대체를 지나가 가지고 체주 걸라 대주 고대라고 그랬지 뭐 다 대답을 그 체대라 계산을 뛰나 뛰나 체대를 리니어 바레스 와 체대 이어스 다 얘나 거래에서 들 진주라 뛰니 저기비가 저기비가 체 양지 근데 니 말이 저러잖아 진주라 못 뛰비가 아 체 라왕진에서 팀들 체 양왕진에서 체 라왕진에서 안들이 니고 콘스 아니 그래서 배 강제 방이나 고시지비가 아 체대서 돼 아니 듣고요 근데 체 양왕진에다 라왕진에서 안 되게 양왕세들 대답하고 최대 아니 장력 되네 간지 잡지나 고려 초대바 마인바 콩 니버도 최대 최강다 강제때 자유찬이 열사그 내지 이게 되지 민도지 진주라 뛰니고 이자기바 마도 아니 라오메데 대답하고 최대라 최 양치세 최 라오치세들 코로나 열사그 민가마도지 진주라 뛰무기바 강대대신 고려 잡초바텔라 최 라오치세 근데 최 양치다 라오치기 쳇버쪼데 아니 고 Yaji meet Namatuji, Jinjula, do get a muggy. Take chippers. Tatin day in dealer. Ane Anganso Zawa Sentu Baganola. That Jinjula Tibit Yamatina, Jinjula Motibit Rantima. Soon you dealer, Chetis of the Nana Canada Jinjusena. Ta Jinjula Tibit Yamatina, Chichers and Annie, Ladders. Ladders. The Ladder Tela, you need to know Chiris and Annie, Congo, Tono, Pomo, Rolo, Sauce, and the Chicha. 대소 때 진주를 뜨기 봐. 되는 님마다 체대서나 라댕 체대서.

나이 제대하고 나이 제 친이빠 나이 엄마들이 지어서 양가식이 처리세들 아니 나이 뒤 아 나이 뭔가 디제게 지금 나이 제빠데 아 아니 나이 담보지 콘서트 뒤네 아 된 거 말을 빌라 나이 뒤마도 매생게 양 나이 죽세니 나이 담보 당 나이 제빠데니도 아 나이 친이빠 말해스 딘들 빌라 나이 거 말해 나이 죽마도 요 말해세니 다 나이 죽당 딘당 제 어떤데 냉게 아 소소소소 요 말해 아 딘들 딱 기파 소소 라노 소소라 자종 그 드제그 아 아니 아 전생요 아 요데 봐 다 왜장 네가스라 처리세디라 양지 드비 도직 간에서 메모노 간지 소요레스나 나의 제단 랍도소 나미 휴단 타마른 레세니 뭔가 양지 드비 도직 코랑 띠바이나 나의 제스 아 나의 제스니 아니 스부신 순 텐제 제바 마지 아니 간에서 메모노 나의 제보 라 아니 아 소소소소 빼지다 지바고니 아니 마순 디미디스라 야 다 루데 야라 부제나 다 나의 제테 나도 이쪽 돈이 아니 사실이잖아. 나도 고대본 잡죠. 마도 나이 지지 빼지 때서 야옹디 있어. 빼지 야사기 이게 뭔가 뭔가 또 야 야바이나. 들려요? 뉴라 먹는 거. 근데 이쪽 돈이 나이 제칼 아니 사실이죠. 주어 봐. 다 되고 너나 빼차야나. 담보 나도 이게 있어야 이게 이게 그 돈이 되네. 나도 나이 지 지고는 마치게나. 이게 희 주비가 짜줘라. 나도 이게 있으니 카노 이게 희 주비가 짜줘라. 대답이 이게 희 주비가 짜대. 아 아니 나이 지금 놀아 나이 담보된 인생이 나이 담보된 인생이 또 전생 처리에서나 나이에서나 공부 해봐나 이거 진이 만져봐 소소 나발 얘기를 봐 뒤에서나 이게 이 집이 그 자태 고치 고 자차게 니 처리에서나 이게 이 집이 그 자태라 때니 이게 이 민 따사가 다이가 니보대 아 답에 자기나 무엇이야 나도 니것이야 나도 조제이야 나도 니천이야 나도 아 남자세야 덴제크 니보 옌다 만지바 니보 옌다 고 마노로와 아니 시보시니 고 쳇바든 제트 그여리스 이게 생을 잣텔라 때니 생노노 쳇리세딜 아니 머다 니거 라서바 제니 마로와 아 이게 기제우 디스는 가서다 덱존라보 아 요만 가서 이게 인데 이게 당 당존라보 되는 가서 창으로와 데임 디스를 쳇리즈나 아 이게 기 집이 잣다부테 나이 담보레스 데인다다 간이세 메롱노나야 나이 담보도 마스운 디스는 대한 친한 오자 죄바 나이 담보데 Perna pemba kawa yun saji peji kena nyus ni china yun ngotan jiba de nai tambo yis atal peji yang de sura pena pemba kawa sen na de pemba da kawa koran yisa gyo mare pemba kawa hi bin min de so o de so de chere jana ta nai tambo le yang ji de do ji ya mare saji peji kena nyus de me ja ta jaga na yi ji nai saji je de ne jin sen na yana che zon ra bo te ma so peji pe kela ta shi ta ta na me bare jaga le ji na ko shi ta nai tambo te la yang nai saji ke tene chendwa tanga sola to yamare kur nai tambo se dir kur mi cha ma to ni jasa mare tene nai ni ba re tan nai ni ba te to chia chere se dir nai ni ba se yan de to de shawa te jesa ge shawi yel chi den ge pe cha ge na tanga so yege hi ji bi ka sala a te chere na nai tambo kan de tis yege de kana chendu nga so kha ke kwang chi na yege de kana chendu yege kwang da na kan de tis se dir yege de jesa kana kana re se ni ko yel de chogyo Tikasala, Naja Utisala, Pena, Napang the trees. You get the Kanatis, Napang the trees. Napa the tree, Hippicasalta, Nainimacha. Tree, Hippata, Napang, say, Ateniji Paru, Taketi to Java Telatini, Utrasate, Nabaimba, Nabade, Yelimba Temba. Tree, Hippata, Shavat. Till Nainimba said, Litang, Shavatin, Nabate, Soso, Mandiba, and Nibership. Until the Nikasalatini, Nabantan, Tree, Shavi Yertan. Ani tajik shawatin yindu, taki ji tuyuhi batik, ani kaka susu te sawatin gyur. Ti yindir nai nyi basi yate, kondiki ma li, tini shawi yada shawan yi namba susu mandri pari njegir. Ta zo te chiri isi dili, ani shawi yirti tembik nair. Nai nyi basi dili, zo shawi yirti tembik nair. Ko kecha trungi kasala kanda tri isi dili, shawi yirti tri gyura. Lenja wuti sara nabang da tri isi. Zo nabang da rajin. Tini samba te chiri isi, nai samba te, zo chaya chiri isi da shiba putin gyur. Ta kanda tri isi na nabba da tri na, wana sui tri isi. CD 세운데 증케 뜨고 밖에 차대 증케 뜨고 나방을 증케 이제 십밥부터 쓰임 받고 깨샤 뜨고요라. 뒤에들 렌자 깨 뜨고야 개개지 D 세 깨샤 던지 렌자 방이나 개개지 D 히비 가서라 D 히비 샤와 때다 개개세야 되니지 바로 가야라 자꾸 저기 지 히비 체대 샤와 때라 때니 개개 때 증케 십밥 보이는 봐. D 히바데 개개 샤와 힘바. 얘는 십밥보다 샤와니 나방만 돼봐 소소 제규. 뒤에 나니자 나이서만도 쪼지는 아니 시바보 된 비긴 나이 차디오. 대처리 있어 딜러니
나이 용이 셔드는 아니 개개인 칸 해 봐자면 막 나방 토도는 있을 때니 이게 집아레스야. 되는 디가슬라 디 히바 샤와테 기바데 땡겨. 기바데 치리잖아. 로만나라 바차 땡 셔르세니. 바차 땡비 치 바차 땡비 셔르 바차 땡비 그 땡드 바차 땡비 그 렛츠 기바사 이제 자티잖아. 어 되는 뒤슬라 바차 땡 땡바테 기바르 디세야 디 샤와레 되는 샤와다 기바니디야. 바로 그때니 라다테 그 아니 치바데니 만리바 소소 녀규 디인들 나이 기바 기셰들 쪼데 규바데미 나이 샤바데 규바데미 나이 데네 나이 나바데 체리제 나이 나바데 가서 융궁사 겨와 디인들 빼나 다 공디 이게 답을 좀 하네 이게 때 간이 눈이 만데 간이 인데 세들 이게 된 대사도 가난이 만데 네 자우들 이게 칸인데 저 하시도 이게 칸인데 해서나 아니 내 내사 때 가난이 만데 바리잖아 아니 칸은 눈이 마이 답 이게 답에서 만데 봐 디네 이게 담만 된사 쿵답때 칸바 디가슬라 나잉아바 중구자데 데니 중구세딜 중사지 쿵사난다 야나 중사지 옛데다 데리 슝기 취데니데 만디바 소소 녀기르 칸인데 히비가서 니드메나 칸네에서 논노레 칸네에서 우디스는 가서 디지 다만나 소바던 가서 디지 칸네 디 향대여라 들고 와로는 인가 이제 칸인데서 니다텔라 데니 어 네비기 샤테 가난 마 옴바르잖아 칸 디미드 뉴기는 뉴진이 많이 빠른 게 봐. 근데 쪼때 지르나 뉴사고 콩띠 비게 나야. 다른 뉴궁색이 뉴지 콩띠 비게 나야 되는 뉴고. 근데 나이 주바데 체리세들 다 나이 주반 제자자 쪼는 자 된거. 답에 차게나 이게 돼 강그레스. 이게 돼 강그레스. 저우디서는 다 렌자게 지게도 배지 이게 레스. 렌들이 잡아이나. 아니 이게 돼 당 배니 바로 좀 자지 돼. 이게 돼 아니 소비 이게 많이 봐. 이거 이게 많이 봐. 뇽이 이게 많이 봐. 이게 더 강게 이게 많이 있어. 배지 이게 많이 있어. 뒤에서 까야다 짜기고 쥐어서야 대자바 때라 떼니 배단 이게 뒤니 바로라. 자다 떼니. 자다 싸겨. 뒤에서 나의 주반 자자서 뒤에 쥐어와서 쥐어 땅 쥐지 치 떼니는 만드바 소소 치바 쥐겨. 뒤에 나는 이제 쪼 자자서야 되고 쥐지 열대 떼니. 쥐 쪼 떼니 나의 들이지라 자자서. 원데 그놈 배지 이게 있어. 쥐어 또 배리자. 되니 딩바지 처리해서 됐다. 딩바데 나이 딩바. 나이 딩바다는 거 나이 딩바. 니 여색이요. 니지 여도 된 거. 빼나 이게 가나 진두. 계좌 지르는 이게 가나 진두. 세우티슬 이게 나방도 진두. 레데리 잡아이나. 오. 이게 때 진이 여사가 열도 된 거. 이게 니사 야나 이주도 여사가 아 여. 야나 니때 가나 이래서 돼. 효고 토도 많이 봐. 이게 그 토도 진이 여봐. 근데 진둑스 비카슬라 진이 여비 돼. 이게 나바트 지 히비가서 누드 메나 나이니 바 찬로 나방도 토들이 이게 집이 샤시 바 땡겨 봐 근데 진두스 진이 옆이 땡 땡겨 옆아 그나 요즘에 나방도 토도 옆아 나방도 토도 강 요즘에 이게 옆아 뒤에 뒤슬어 니 요새 뒤슬어 땡사 그 여당 땡자 그 치되니도 만지바 소소 얘기요 쪼대 치르잖아 아 땡지 여대 땡비 나이 드네 나이 뒤바가 놓는 거 좋다 체크업 저 줘라 체크업 저 뒤세 땡겨 근데 남지 이게 뒤에나 남지에서 들 뒤세 줘 총도 당부 가스 지스 총도 당부 가스 지스 이거슬라 총도 당비 값스 지 사기지 쓰세요 어 나이게 텐데 잡아 달라더니 어 지비게 디세데 나이 봐서나 총도 당부 가리 디비데 어 샤아디 지비게 디세데 샤아더니 바로 아니야 만지바 제거 달라 제거 다 얘가서 나이 제바세야 되베나 와이 로마나 이게 내고 웨이스 웨이스 지바 웨이스 소마나 이게 내 히비가슬라 웨이스 이디슬라 소마티소 베비기다 비비텐스기로 왜 로마네 얘기 내지 요마나 제 게겐라다 롱 콘토아데 소레 제젠 게겐라다 비비텐스기 비비텐스 사 챙겨 게겐 맞으니 제 게겐스 얘기 게겐 비비텐스 사 챙겨 다 왜냐 베단데 나의 담보 로스 요 말했으니 아 베단도 몬치아 가서 나의 담보 콘스 드니 아 드니 나의 딩 센트리 당게 요 바레 데르 당게 요 바레 아 데랑 아주 진짜 요 바레 예스 다 드린 디세기 GMB 아, 아니 지지가 난데도 난 창야지. 아, 데인들 다 드링 걸 혼데고 뭐 쪼데. 아, 요즘 지체진 주바데 해봐라. 당가 쪼. 아, 은로 거좀 받더라. 아, 지체진 난데다. 지체지 예와. 데네 나이에서야 되지 고데.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천이나
1: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돌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투보여 상그히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남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제 샤시 몬초게 콘초 모자위 제도이 가세 제체 나닝 게르사나 데니야 나저 다다네 하시 좀 칸조네 가송 장치인 제피 강대 저 카시네 강레르히 히셰샤나 수데스 힐레르 제체 덴라 시미예도
1: 딘가나소 딘주부이 쳔다 포게 징왕네 야쿱지 강강 겁라 기든주 포게체 모호다 요 코마치소
2: 나소 나 멜린 바헤기야 민간 고고 돈스리 컴포기티 잘못해서 신의 시중에 자원의 하무가 그게가를 쪼개네 중국의 자인세리 대가 돈 정함이 난 고고 돈슈 난 고고 돈슈야
0: 정배송 제 계속 신의 시중 캐말리나 쇼 제대치 무차라 쟁게 무책게 고세세지 댐부 사본게 제 캐말리 타미
2: 니 마차기 니 무책게 세즈리세 그저 남바통 총배 놈비 이년라 제 댐부 지대라
0: 무책고야
1: 여지고

0: 무슬로
1: 쥐지실이
0: 녜첼 깨차치게지
1: 쥐알지세지
0: 쥐아자생게 템비숑 마세아동니 쳇쟁게 돈노 다차동사스
1: 아사미 템비숑 세차지 쥐롱 깔란불 판로데 중국거시네 송대도당지
0: 리야 쟁아동냥분도나 간조 가시 쟁냥부 마도나 나온데나 누레이
1: 아사미 녜쮸 엄마 모도도
0: 쟁아마도나 나도 초시에 돼 보면 화이드 내시만도
1: 쮸

0: 아빠, 아빠, 아빠, 제가 따사용래. 제게 내가 따사이. 아빠.
1: 쥐가 아빠 만배. 나 쥐 아빠 맴. 쥐 아빠 로 소재해라. 자지 뭐라 반대시 차례지.
0: 맞아. 제게 아빠 그 말이야. 나 배대. 내제 때문에 접은 게 제리야. 나 다 봐서 게 제리야. 제니 방금 말이야. 아빠.
1: 봐. 니 봐. 쥐 하고. 쥐 댄다. 아따. 나 샘볼래 히나 가다
0: 아빠 내 노디 니 쟤도 쟤때나 쉴다며 아빠 쟤가 쟤도 쟤로 요사도 먹게
1: 가시 쟤 니쁜 엄마 이나 니 미쥬 티지 멀흥네 쟤 세나 쥬 쟤대 쥬 아빠
0: 你中秋你懂扎营啊爸可是姐姐阿妈生了年年的没撒把给起来带没来个几种没来阿爸阿爸你看起来我没来个几种没来阿爸